0: 최초의 가빙.
1: 다음 주트들.
0: 주트들.
1: Good morning. Can you have me the 225 traffic, please?